알오 사랑스도인 이만 보내서 다가래 합다힉 켈컴밭 컴브로케 운산 켈저거 흔히래 어느 사람도 죽으라 야구라래 브라질 볼와이 넘어스카